숙제라 가나바이키야? 자드니 르짜몽 코너리카 무글리 데바르마 아가스바니 아가르톨라 오븐 로긴 파이샤 디니 허니 까구록 판다 저토노노 허르카함